0: 좀 얘기를 왜 과로?
1: 알리샤니 위주
2: 고고고 마음에 빠져.
0: 이 TV는요 오디오. 좀 얘기를 왜 과로?
1: 알리샤니 위주 고고고
2: 마음에 빠져.
0: 이 TV는요 오디오.